0: 부당 실루서르 용루다 송던제위 니리 규탑당
1: 종처칸다 디송 희진니 디탕랑드 노니 르모르여
0: 생히나바 다다치지 신인비 레친데네 부종롱친 닌친리콩 함께 롱친자 대탕람드 희비 레친디제
2: 现在那么做像了现在不能民主演习不过的学习人年代了我做宁晨东卡巴的前满头明天这段那作业把通解业间我做接到了这些路索都去几个把东接到了这呢研究龙做拉索特巴书家等我后天自己也了原因我做过蒙古把写了大桥铁道东领的大桥门娘娃写给

야 히 서케고네 까체챔 담아 장자티케 담맨페 남자 칼로인바 남자 토케 커티인바 휴먼고 창마 담라인바 창마 휴지 꽝다 답베텐 제켄고네 다테르 토베케 제베 참스 탭지 코듀지 흥오인베 답지케 토 마종바 다른 다타 통잠 집어 펌지 마종바 총 되네 콩하고 견다치 간다 열이야 나도 밥지케 총네 다 로유케 서장 따라 내신 요바 갑테나 너 유서장 런차다 유우 뉴마 삼보 니 종세고나 마 섬자장케 그 차시고 퍼미 라초 테디 총바 되네 쟁고 퍼와 크지테 응어카보 줍지 카넬라 히보 줍지 헤넬라 깨잔 룩통 탁세 명마 자르 니니 모델 라나 쇼쇼 고나 서구 죽죠 다베텐제네 서사 돈라 장에카 까케 고네 라체 무제

야 다부두 체다 고보텔라 자라 레레션도 교보다나 알로 남게 두두도자 워리 롬바 착게 차조조 롬바 미키 던도도라 소덕도게 빠다조도 나 소촌알로게 던도도 만나 체티 던도도 까나니게 사자도도 두 우글란 나코 사바도 다는 스모 차바 먹도도 스모 차바 먹고텔라 호데마도 호데중고 호텔라 체다 고보조 두차가라 안초페로 리차타르바 나코페리 텐두 버보 두만보페리 너샤 너차 탐게디리 모섬 데미텔라 메라 우두 체다 고보테 에타오리 우두 체다 고보조자텔라 디탐볼라 만다 데레 코토 야라 따베카토 코토 텔라 따베데베 텔라 힌트넘가데 따니데 게바텔라 따베데베 게바텔라 따카텔라 삼버보 체타 쵸디오리 텔라 코르카데르 따데데 다케지 텔라 따자오리 짠나코케 따마 따자요리 따텔라 누와 고커요리 텔라데나 다사당케 따데 이도리 고제토데나 따자오리 따텔라 너르 차자오리 다네네 두제게르보 뽐바텔라 토네나 아슈 두제게르보 에네 이도리

Tanachi Yores. A tig retail, the Nikozu Pitch, Pompo Greta, Kada Gretis, Dred Sagiores. Yes, at any Dredin Demzoshin Kiki Chenque Parva, the Ne Yongwe means, or Tiki, Tupi Kitney, Sinetsi Yapa Kochiki, the Ne Dred Sabola, Juchuton, Juchuto Yotel, the Ne Yota Tunsi Lake, the Ne Tatan Dampa, Yana Yan the Timba. 제사 남준 미사 소스 아 되네 더 소트 피크 되네 거기 예제도 주주 또 두바레스 디 토픽 임제라 아 되네 리그도 쇼요레스 땅 아주 본다 이나 되네 자유 알아 소팔아 되네 존스긴 데블 루스 요레스 임제 아 니나한테 인쇼 어마 이만 쇼 서버 아주 그 자기라 안치 소한색도 디그 접차 좀 보여레스 디디 디그 되네 주보 그 long 그 나산주야다 수복 덥소야 대속 비는 요거 열어봐 하나 좀 전혀 비가서 간전 요거 그러스나 카도 엄마가 넣었던 자요 봐 세혀지서 요 봐로 와 아 파 좀보 요 봐 싸와 장라 싸와로 와 개차다 드니 셴마가 돌메 봐 도 녀보 말이든 가시 쳔보 말 가시 준효 맞다나 말이 봐 로 제가 빠빠드나 어 저 못통 봐로 와 아 저 Zamatana, Jamming Batana, Jang in Boats at the day, this one Jay Yabo Maris. The Conta de Sodinatin, Jay Pulik, Pukan Jay Yawanji. Tatanaji, Chagioris. Tati Pishuton, the Kanda Tonku Gorisna. Nezukin Jindi Manchi or Chito Shigurwa. Jay the Chenalol Ma Taptinia Tujagurwa. Tati Logo Maris, Lanzo. Ta Lanzo say a Kandrasing as Jackie Jensignua. Lampakia cook. Gonta dalan dre ya all the channel ko lamba tini ki tenin dre ya zuat ti ka zu zu ya bai na ani ko ge tin zu ju de ya ge le is nga zu ge zu zu xie ya na tenin zu ju mang bu xiong de ge le is la ba de dre tini zu ng because ani ko ran ge na to lo do ta tenin ka re se ge ri ti tia ge re de so ma ta chi zu ge ro nga xie ge tin dan dre na lo xin min de ge ro wa de zu ma zu ge ini yu ran bu mang bu zu ya na Ani kare chano gore se na, so ju mambu chi kyon rogo yo re se. Pe na nga te pe ju kanto so go se na, nga zo ke parang shen na lo long ya pi ke pe shen ke na lo tambo zo nong du, nga zo ke pamog se ya te tong yo re. Ja ke le hong ta se gdo wa, o te tong yo re se. Ta te kare pin go se na, long na zar pin go re se. Ta te ni ya, ju che wa te so len che te koran len hong ish mambu chi shue tsar yo te le, yo te kara se ya. Nga zo ke pe tang se ya te, te len go re. 다 주체화 소린 거래. 얘네 뒤 가르피인 거래서는 접하게 나서 나사핀 거래. 거니 젖제이리, 젖제이리. 뒤에도 다 뒤 가르는 소 거래서는 같이 레노제 같이 소로나 주듯이 현으로 거래서. 담보 롱 나사핀세도 롱세야 뒤 뒤에 주 주고거로와 주여바대서 그때 롱소도 거래서. 요들 뒤에 주매바 차자 안에 가라세야 뒤 접하게 매일에 뒤에 사막에 주여받아서 동로하고 말아와 가락 근데 가락 장치 스위다스 다데 대소 용구요 같이 레노 쉐비잖아 아 주 같이 주주도 있잖아 근데 대 주만 보지 소주만 보지 라노 그요레스 배는 가서 신동 가게 그래 나로로 가르세 그 콜 균자도 다 소주나 망치와도 그나 오르스나 신동 그 빠빠라 여받는 요리 대도 빠빠 소차지 나로 수야도 아니 좀 그 소주 여받 밥 동점 소주 매 받아 사대기어. 근데 그 힌도래 있다나 용거여래서. 다 팀제 되게 간다 핑게 오래서나. 로자 파게여래서. 로자세야 띵아서 버그 커와로. 빅 커와 대좀 패도거래. 야 또 속여래서. 근데 롱다 처바 백이 쓰기여서. 땅아서 버그 소아르비 그 저녁에 나러러. 근데 롱치 백이 세야 때 코라 그 드랑여와. 아 담보다 대수로. 데르 차종 예외여래. 다 아, 저바 차와 콘도 백기 정화 콘도 지지. 롱 차로 인가로 선순 주바. 던지 예와 시고. 다티 시오도 님바 송과 센로 고레. 어, 롱지 백기 선스도 고레 섬제데. 된중 아주 진디크 민바 인난다데 졸 네발은 제 모스 소스야. 무사근 가케 다 네 무사근 가케 푸비케 제데 소 사지네 야본도와. 더니 루카신 단사와. 땅 아주 Pena jami great solo, Zubocabo, Nang Siboyori. Tachina Koraki, Nanshi Tang, Hoyolanja, Yongori. Nimba the Karsana Korank Tinke, a conly shape by Samatinik, Mixican Songyori, say Lamin, but into Jacosuk Zozere, Ta Zoze, they do Lucabochat, Nansawa,
가지금 제약 차대서 강호 저지 강호가 같이 그 어렸어. 아, 던저게 배주 동기 열레는 와. 드는 로보 양보 류야. 처와다 슈바죠 봐. 처와스도 마 샹와는 만차야 봐라. 조스도 칸노 라 젠데야 쇼용 봐. 대조 그 아, 나사 처마 주도 그 어렸어. 셰자다. 드네 포와다. 세바 로안 세바스 그 로아진데. 어, 대조 그 네바야 소와다. 소들 그 네바요 어렸어. 루비 그 덤퍼 그 어렸어. 아, 야드니 비레그 소주진 용호연배 내속 그아 내속 그 우신수 이러와 되게 비게 놀아 다 비게 소주진 용호 쪽도 가르스나 레리스 디엔데데 디가르 핑거스나 로니 간세 나속 그 진디 저치 빈세기도 와 어 대소 응원급실이 근데 바이오레스 드니 카보그니 지스비 어 세지 통고 쪽행이스 베나 카보 카나로로 다 닌카자데 여러와 앞에나 가게데 소년 가자 센터다 소년이 가자 세야다 다 된지게 나자만 보여로 대수 그래 정말 아 파세툴이게 세그노니 다 통고 쪼고데 다 레리스 시바 만자다 다 시방하에 배시용 받들 시바 만자세 그러와 대다 드네 범위 그 좁으신 바 다 시바 만자가에 마시용도 좁으신 보 차되게 되나 가세 그 어 다 가르세 그리고 마이크 코바노를 준비해지 되요 because 아니 가서 그 예산한테 나 할래 마주지 좁으신 보 차되게 여러와 대소에나 님 레츠살로 주나 나 좁고 똥파게 여러스 범위 그 좁으신 바 차되게 되죠란 레로 주네 하부 여러스 네지 선지 그 본체 근데 봐냐 봐 배나 주 네 유럽 나자도 아니 포화단 제바데 속이 네바냐한테 NSA 아보만 시험부터 올렸다 근데 소 용료로 와 어 대소에나 아 댐제사 진행 아보여레스 세베카 건비기네 봐 다 르나로라 드니 세바 차와게 동제 드니 카캄 붙여든 게 드니 나자 여러 와 다 드니 그 아 미그레데 소라 아 드니 제스다 드니 초그리스 초보차그리스 드래그 추디 포추 사통라 근데 동화다 다곤 브레이크 브레이크 요르와티 나조고 포아크 포처 디게 사동데 졸라티니 근이 동교리스 아 제지 나요 문다위 시바 브레이크 두구스 다 마시 시사도 그 시바 요르와 데졸로티니 마크 나조 야보 문도 아 던더레나 테니 좀 브레이크 디스 루진 야보 요리스 다 가르스는 그 조보 속으로와 미기 에 제타이나 테니 나조 테니 그 사마세치 그 차심도 받지르 코로 저거 만자 코로나는 소나 다 세 아휴도 아마 되니까 늦어리. 다때 늦어 야보 메소나 아니 되게 차다는 레쳇다 로지네 야보 요아리스. 다 다리 공원도시 옆에 이제 살 자나스 대래시 비가 레쳇에는 되는 네바 양거리스. 엄마다 브랑켈라서 바셰바나 되는 네바 쩌와리스. 다 양화 쩌와서 이때 코로 아 두른서도 내쪽에 양화다 쩌와대 쏠라 뒤지 아니 사마 포첨보 사야나 포충어사 로아티 포알 지비게 떴대 졸라 파자지 근데 사막 본신다지 아 대졸었더니 최총세기로 왔다 레메리 다때 졸었다 베베슈도 파뜨네더니 아 단자 가세 사고레스 단 레레이나 제토 라보 가보 가보 어 단지 그래 나가 쏘셔겨리 다때 나로레 제토 라보 때나 롱글랑로 버슈바 long koran la de koran koran ke lang je yora dinol ma jo pa che jimbi ke lang nor jo sum pe tende yor wa aten ri ke rel chu or rang ke ji ne sa ma so pa che yin ke yin ne la so che lang lo pa chu sum ke tenda la a ateni ka re se de do la po de su de ya bo yor is a tene compass ke yor is de do la po de ni nya wa sang se du ten lu po lu kan yo de ke de zo la tene zo ka re se gre ta zo sang wi ke ni ba yor is shu mi da zhi mi da ya na nyang zi dang wa la ni ba la ma gang yo ba nan jong ta shu mi zhe ke zhe do la po de ni bi shu mi da ra wa shu ge ya shu shu sa ge mi ya na zhi mi su du ma zhi zhi sa ge mi a de la so ba dang ya ba na ani 코란 콤비나로는 다 네 하마다나 여러와 어떤지 강요 받던지 총아 멜리스도 도고요레스 센저 도고요레스 르존냐 바시 르포크 선러와 다마 차 샤체 르강 코아스 대소라더니 아 냐바르시스도 뇽저시게요레스 아 자보미 자게 자보요로와 다가서 그 쉬어광세긴도와 대소라 녀보차리게 뇌바요레스 ngorsesdu ngunat mabuchi tongun ke te zola tene melizolik ne bayores meduchi poak medu
보위기 주디야 제리기 뉴바요레스 저만 가봤어

제지다 요래 나와 빼나 유럽 보니 나 된게 됐어다 근데 보모티소 뇨 페트로가에 배신 because 어 대소 가서 때는 지나서다 야보요 그래서 다 가르스는 그 손소 그러와 근데 라파트 그래서 그 송차세 봐 찬동심다 뭔가서 다 뭐부터 열어와 어 대소라 때는 지나서다 야보요 그래서 키마 근데 바냐 된게 어 대소 그 어 때는 지나서 수단 키마 그 덥소 그래서 다

0: 北京龙城年轻理工康给龙城里中央龙城年轻实习理工级北京来进举动下级人
1: 남옥의 퇴진, 남내년전쇼 간들힌게니 생신반이 중야미마 군협 룽친 리군기 퇴계 진남기

0: 시디 타 콩페
1: 점링기 티링 카상
2: 점링기 티링 카상
3: 생글게 공감사 샴런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빌리젠 슈구이 팅디리 젠기 낭튼조니
4: 급숨주소니베 비징기지 비팁 응만튼초 비징토니르웨고르타
3: 중국 남부 팅럽진기 점리르 피게 돈단 사바 코든 체유지비고로
4: 중국 피게기 콜시비 호초기 급러 고급 사바 뒤신 유베고로
3: 급탐부 중국타 마티 롭스타 링네 냠레 비리 총도 초비고로
4: 젤맨키 중국 총자 이치 첨부치고 유베고로
3: 시베 비리타 핀주 제시른 진규르 흉류 겸네 중국타 FG기 수준 자로 균투 용톱 치 구시비 고르소인
4: 샘러 팅디리 챙기낭 튼십저남 씨에서
3: 급숨주소니비 비진기지 비립된초티 지시주듄니 비진기급제조디네송고초유바타 금디 비립된초기 비립레디네 비리타게지슈리치바타 냠레냠게토부치구시버주된소르치유진 잼강기자균러미응위주치초유바마세 기난토비준치바타 치계도비준치바 차도도비준치바소 잼균민주와르예유바타 Arab Nyamjee Sobyo Gigab Ne Gunjun Gigab Zoyun Gen Kuryu. Gigab Dansa Guyu Ka Gyeju Kenyi Ne Pibi Jemdun Na Shu Gengi Congba Chetong Dungi Lhasam Gi Yu Ngun Su Betib Rik Chinshu Zengi Jemdun Cheyu. Ursu Da Farensi Jarme Itali So Gigab Nishu Lhasam Gi Gigab Gin Jemgui Zubata Gizhi Bijun Ligung Chiche Sumju Jemdun Na Shu Yubashi.
4: 차도 좀리타 차도 주지 티신 제르슨 구리 직뒤토 잼든 친네 나바사비 직제기 콤빈 좀 쟁은 바라 친도 회상키 종리 쉰바 알라이 키시치이 니시 콘서 구비 치툰 지르탄린 지급 중국 남베 팅럽진키 중국 변조 피게기 오차 뒤바 춘바바세 점리르 피게기 남바사비식 티웨 코튼 체디
5: 阿莱克西奇耶罗尼舒耶人空气杰克尼比米马瓦年薪十多周围杂作了帮不切巴马斯中国龙东扎卡谢人其苏军其南屯塔听着进其批人民娘者腾色切的西车团年坛提醒破给批给了切尔贵西策切巴亚用措什么穷西电约阿莱克西奇耶黑山坦中国龙尼舒文了恐怕坦不背不宁偏村其当完了自古切别蒙西定做不行事 他就说你不用念来听我们进行去蒙西组织他参与他人类比例给三百只做月节订阅阿来其实是一个国际南极去出国了才去订阅那他国际南极应该拿书不给黑山你过了十八片村集团给念来朝外南极月别我们在南月不是 阿莱克斯提议中国民事及两岸集团初步对各国各地东国西对不提黑山给我们的军呢过了十八片给出苏内大天行名气吧人国安提为电令他提为制度电别怎么领年主南书别国各穷娃村月节他况且给集团部了年点没别人心气庆别明儿中国全国日本谈人不对不提呢
4: 大大推给批准谈团员别，怎么了？电力给读书谈团员别，怎么了？电力给读书谈团员别，怎么了？电力给读书谈团员别，怎么了？电力给读书谈团员别，怎么了？电力给读书谈团员别，怎么了？电力给读书谈团员别，怎么了？电力给读书谈团员别，怎么了？电力给读书谈团员别，怎么了？电力给读书谈团员别，怎么了？电力给读书谈团员别，怎么了？电力给读书谈团员别，怎么了？电力给读书谈团员别，怎么了？电力给读书谈团员别，怎么了？电力给读书谈团员别，怎么了？电力给读书谈团员别，怎么了？电力给读书谈团员别，怎么了？电力给读书谈团员别，怎么了？电力给读书谈团员别，怎么了？电力给读书谈团员别，怎么了？电力给读书谈团员别，怎么了？电力给读书谈团员别，怎么了？电力给读书谈团员别，怎么了？电力给读书谈团员别
5: 人类别的产品村三十七个年结合谈结合完年龄级别拉索都不是银别南三别宁村体制面呢年龄了工地东头车位问最难又不是中国了讲的几个阿来开始企业结合你与江道女教堂密特人女城市间去求教堂提醒属女老师所开控诉支推他年龄体会他们十七八他他把图结合你与属女村城市南昌铁年龄了属女结局是完越级送于不是

허전나 담세가 나소 달라마 베베마 차노 예사 시 드나다 루수카 저히 조제 시 나소 달라마 베피마 소소 시비 장창가 저와다나 로자가 자케지 루수 이시쇼 고군니 라린 던체 시티 샹세가 루수라다도 루수가 비츠 공토동와 나소 달라마 베피 루초카 존초체 상게 히누도 사주 히누 라린 단누치 소소 세바 통치이와나 나소 달라마 베피 루초가 다 쇼용니 페지용와라 고르벌 이것이 나소 달라마 베피 루초가 루소 통안라 전조 샤구주도 잠친도 자케치아 딘베도 간니 나소 달라마 베피 루초 루자니 시베 시초마시 나소 달라마 베피 루초가 루신체 치추라 이와나 뇨여들라 시초가 좋아시던 치드윈도 다신칸가 창롱티 도난도 랑초다 뒤지 루소지 제거시 나소 달라마 베피 루초가 니니지도 르지 르지 군다지가 두층 일이 이구지도 루종가 코부 지부 동초마시 나소 달라마 베피 시오여들라 토탐다 라자 전조 이구질리 오 나소 달라마 베피 시오라 류치지렌자도 남반조가 류치지레 토탐도 라자라 니주시고가 샤슈진다지 불초마시 따라 세터 시와나 나소 달라마 베피 마가 류칸딘자라 겐송 이구시게

나서 달라 마베베 마 다 시초 토가 마제리 근데인데 시초다 제지 마시 타미시 시초나 나서 달라 마베베 어시오 차롱 종사가 고요 친부제도 갈때 친부제 그시 나서 달라 마베베 마 선수 시비가 잔천가 나서 달라 마베베 마 시초 선수 테라 덴베 세보 이와나 나서 달라 마베베 시오 차롱 종사가 고요 야모마제 주와나 시초 용가 나서 달라 마베베 시오야라 전주도 선수 로소 제와 지자 다수 줌보제 자리 이것이 나서 달라 마베베 말라 따로 토콜도 지숑 이구주도 샤테시와나 친송가 반절라 강을 유바도 원보순지 시주문나 초치야 나서 달라 마베비 시오소가 외행긴 호소 달리이지라 겐송 야모 이것이 나서 달라 마베비 마다지니 초하고 끊고 참비 것이고 베니도다 제시 산조도 리주 이귀리 마치 자와 고요 야모 마제 고주 이것이 나서 달라 마베비 마야들라 도와도 총라소가 제 부자니까 종총마지 장조 선자제도 먹게 선자인이형 로주조 말론피 나소 달람마베베 시오라 레가 조조마시 나소 달람마베베 엄마가 사도 벌초마시

나소 달라마베 페브마 루촌도 진치 독주치 예초마리 잔청가 띵칼라 자카도 나소 달라마베 페브마 루센체 디톤도 칭칭 켜안지라 느슈돈나 수인이양 잔청가 겐코거시 나소 달라마베 페브마 손슈시비 자천리 디테라야 세포 띵케 세요시 여정주부

0: 생각 나봤어. 샴라 산토르 오장 괴제 진신 지제 반연 레드 예비 거시진. 찬여 사바마 예동 주자 예비 예제 종체 사가 종더 제가제 종니 생각 된자 송지 준타바는 동초 제제 인 자와 총니 차롱 시와당 제롱 달진 자빈 저도 만조지 인리 쇼르이 가조당 보신 지링의 기회 니벨러 시진 사가 종기 任年间 도시 딘본 조바당 신칸 문조당 양도 폐지 타총지 윤승 설명왕 행정 나조당 신고 세주 시인의 산투 여대 오전 괴제 진바당 여쇼 지 딘송 시인의 여대 문안라 디시 진바 지시여
1: 사본 토아당 장의 치위 코리우 신부고 존시 랑글 땀나 소마타더 사가 종나리당 장숑 통콩 딘세지 신소당 동초 여차담네 여들당 초다 테마시바리 참여레리샤 린탐당 초도양양시바마시 장고당 롱고 유티긴 쿠유당 참바지지 니카 인지시비 타라자짱당 젤바 라치소 진찰란창비 시리조 딘크시바당 동초 양다브란 다바나 깜바 담보인 산드로 준신주브라 쳔나 간니 치슈레 사가종다 템바치라 철천용하다 랑바란 자치 철천법치레 마와유비 준시라 쳇도라 참마 마탑라 띵구시 랑쿠르레레다 쳇잠레레샤 우르용네 동가레레샤라 쳇자구치요
0: 준신주바 갈리카보여라 모장 송송시바 갈리디비 카보여 사가종 랑종 텐콩다 나리 자탄 주제 오정 다숑바 예시 가시나 사이 데딩가 오정 송쇼낭 용킨다 데라 방포 신켄 시시 공기 전신 대단이의 인 찬롱 신화다 셰롱 니의 인 총던 조와 통급 나랑 로 하장 대본 도제 선바다 공기 디나 라체르나 사기 사이 찬휴제 신시 시시 데 셰페제 니바 치와다 장나다 팀바 티토바 롱고당 셴자토바 마세 제버다 동반제제 편지 장여 롱아친주이비진 사가종가점지자나 망고고라 처소 예자니장아장도니 장보니당 주워예예 마타나즈 난장비와당 망고고라 처소 선자등주하장도니 웬귀 신주시고비디 제체무 직동주자하장지사르 웬귀 신주시예바시
1: 사가종 제제종들의 제종초초가 차차구구가 중신주비 남바시 응원화당 칸비 잼등당 中初以三楼应用的三内地给利息把它忙做做切瓦征地及杰米沙洞周华当东出

0: 워커니 캉킬한테 로인싱한 놈 뭐 이들린 제대로 쓸 때니 거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아 미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게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도 레센트 응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오레레레 롱친 카바스냐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다와 아직 위에 답이 있나? 대처리세도 그 민치. 디기 사태 양주 사. 다 왠지 내 그 시지로 까이 답은 내 아 시작은 너무 아끼고 어색이 위에 아들 뒤니 사도 아 고치 바시는 된데 그 자소주 중앙에서 아니 대단 아니 진주 아기 지지 양주 산도 되는 편서 버렸다. 논전 유니게다 내가 제부 중앙. 직듯이 다 니처리지는 그런 게샤 그런 거다 편지. 당 아니 시지르다 로자한테서 그 얘기했대서 양파 소리용이 또 미치더래 다 된적이 돈이 아니 시지르다 아는 탈어 아니 사락스난다 양주사대 아니 마저와 된대신에 아니 다닥 받더라다 르니게 르니다 진주째고는 그 미설 거다 진주와 아들라 다 양주 마저와 된적이 다 라니지 다르데 봐고 된적이 차리오레스 마도로 자유 차는 얘기라 아기 지들이 양주 사줘보게 된적 소유바레스야 대진 되네 시지니 마치르잖아다 원래 다 양주 때 다다 사티니 양주 인바이나 다 양주 그 니바도 못 처리 있어요. 지 아니 민거 주자도 처리 있어요. 얘다 만다와 거로 치바 아주 접시. 민때 민거 주자 때 아니 치바는 제바. 다 빼야나 나손데 양주 사다 버려 빼야 바이나. 산을 강아 밤을 토스니 진주 가 나 밤마 계속 지서 양주 사다 제거. 다 민주 가슬라 pena kara da jana ro to gase ye tok se ya de da kara da jana ro to ka ye tok se ya de ni la zai chani yangju yue me zare ma to la ani chi ba chi jo chang de ta yangju yo pa de la de ni ani kara da jana ro to gase ye tok hi ba de ro ba ja da ro ju tok de la go ge ba kara da jana ro to ka ye tok da be ni na ro rong yang zai jo ro rong ani mo to ma ge to da de ni de su la min te ge ju ja de ju che ba de yangju sa de ge Nibalatini, any sagir. Tim is a yanjuk satig nibaka, any milena, migjala, migjaja, cheva jugger. The ginju gaggis yanju satop. The ginju gaggis yanju satopena, young asagi yanda, young a young table in Sumaina. Young asagi young as a yanju satijo, jachi with us. Not the young king jachi was it. Haja goyum. Young a young savitisil, jipo ju donda, oh, chala de yamundu, jipo mundu serva. Then Jinju packages Yanju Sajar Jarwa, then a tap as it's at the tapaki tata. Tapaki tata be engine, and then also Jiji tapji shed. Andro consuming three to another taps on that. A tap ship. Tap as it taps the only huge, huge trouble, need touching more in the center. Then a tap as it had the tapaki tap down and swim by now. Tapaki tap there, tapagata. Angaro jalas of a goji, tagata. Tap as it tap there, tap down here in the moment tap. Taki tap. 또 진주 바그지지 양주 사죠. 다 진주 마그지지 양주 사죠. 근데 냐 마스기 냐다 냐마기 냐다. 라키 그럼 마스기 그럼다 라키 그럼 이름다. 와이 나도 저기 저리 민라 아니 양주 대자와 달라 되니 민기 주자도 제바 안 잡아. 어떻게 니가 해야 돼? 되네 님마지 치르세 딜 샤식이요. 다 샤위민하죠. 민금으로 샤위미. 다 빼나 바사가다 가라다 자키 그 저기 딕다. 진주 가그지지 양주 사죠. 바사가다 가라다 자키 그 저 가세기 딕. Saga the Gara the Jacku Joka Sig Dictabra and Samaina. Zaichani Chi Pasaga the Gara the Jacku Joki Dixon, Yanju Mebar. Then Pasaga the Gara the Jacku Joka Sig Dixon, Yanju the Ninju Nigayabar. Saga the Gara the Jacku Joka Sig Dina, Ninju Meba Yanju. Then Yanju the Java de Latini, Pasaga the Gara the Jacku Joka Sig Dixate, Oh, Jala de Humanachi, Demdachi, Digging at the Dixarwa. Shawa the Shisamatin. Saga the Gara the Jacku Joka Sig Dina, Dixon. Then let you Dixon any. 그만 사이코트 다 양주 다 이코트 하장게 쳐서 그러고다 뉴라 쳔 보죠 당아 바르들 다 베주 다트지 윤우당 다트지 라는 인가게 찬 다트 까뇨고 존다 보지 다 사사 틴틴 거 그런 지 때나 판매도 베게 아니 된적다 뉴라나 보자 돼 된들다 다라고 콜라 그로 윤우게 찬이 고 히바 자당다 이게 그 라는게 찬이 고 베시 똥서 그 테라 아, 당연히 안 다다 봐도 베지 키바고는 아니 찌질 멤버게 넘어서 되지. 쉬운다 쉬운다.

다코르지 튕겨롱어 산차라 제지르지에체 다제 응은에 제지다보 냥옌동 더거코어 냥커르지 못살아 로터 니딘 튕겨가 노아데 자다닌리현 효던저비에 디저 민주다와 옌베나 초니게 초제다 러닝지에데 냥더 예지 튕겨롱어 초아 대니 예더 동야라 미바지구

조남초 현라 니쿠바 시피 타히 카 나이고 신소 최지다 돈 파코 츠코시니 니무쿠바라 싱쿠시기 여담 틴디 최라 니쿠바 시피 타히 히니 니무쿠비 강아 세로시지 게니 마니 공가 추츠기니 니바라 추차비 추시바당 류비지치 토아니 마모르 리나 니쿠바라 핀바유바당 니니 니세 코요 하장 세무쇼 타코르치 왜 모모인가 레비난가 탄드민비 나세 주어사 텐시디 니쿠브라 군데 동시 스니 니카라 코페다 야 캬기 투문주 코페다 갸소지 동이 난도 코페인 두비 나르시 시바다 캬토나 니리보 코무트기 말레란지 탕키 라보유 이니 니지싱의 추추 캬바시바 나스 뒤추 띵키시나 니쿠 라보유 진친나 싱의 추추지 꾸쯔사틴라 휴친티시 나니 그슈니긴시바 그슈시나 류브라 나드슈니 니야보 쿠바당 니지뷰치 기리스 동와라 핀바유 조남처 공세바디나 니쿠바시비 다시 나이고데시

생계 접어 남바 건강사 뒤진 주는 토탈이 효로에 답보식 당 잡아라 지 신탐에 바시리 라량 산주기 뒤줄라 립신도 대린 배종룽지 닌치리콘 캄케 룽진기 나당이 주베 휴람지베 린신노 남바 린지라 산주 트로보 용치던 류심 나소 팁치 나르송케 로디노 나츠 니뉴웨 루얀탄 그드 타운이 카지 꾸디 주데 데심베 로달라 라량 진소지시디

0: 타베레 고르장 두부지라 메고고 디제 먹고데 고고이다 아니 코다 캠사르 데스 키라데스 아
1: 다육사다 캠프 고치바 키라게바 나마 더십세다베
0: 십세 어 데리 데리 데리 심다 먹고 심유데 찌찌 먹고 심유메
1: 심다 먹고 심유데 찌제 먹고 심유메
0: 칼 찌제 먹고 있어 가서
1: 어 디샤 레고 나게 레지베 쥐롬다 디집을 십시다제 따다 먹고 가르들에 상을 주고 믿게
0: 아레 따자데 징수 징만에 갱에 대서 믿어들 이라 주게 디데제도 고여도
1: 어디야 근데 저랑 심스스가
0: 다음에 지나세 카다 코과 참고 유다 라바 상마고
1: 코 카나셔바 되게 맞아나 자셔 동셔제네 동바레
0: 두고 두라 너부 두 텐젤라비 약샤라
1: 아 두드 세가 두줄라 침다 상어 허터리
0: 가리 침다 함도 가자 가지고
1: 저가 두드 세가 라지 부글라다 깨가 줘야
0: 돼 와르 와르 와르
1: 오다 두드 세가 쓰다 라테 부다 랴부 합도 깨가 줘래
0: 호세 에 침다 나마 줘 다 부수가 대두자네 상어로기 김주 댐자라 섭서 나주디
1: 아 디도 저라 두대만아
0: 어 그래서
1: 김주지 너 라테 부다 랴 하부터 대고도 와
0: 야, 다시 나가 좀 주인이 더 받더라. 도대체
1: 시켜줘.
0: 다시 나서.
1: 나나.
0: 리테나 고외, 리다다. 추테나 고외. 냐무리.
1: 커. 리다 라마게 없어. 약속을 뭐 예수. 시시 콕도 리라 서버 차도 민둘.
0: 샤시부 르베싱라 이테벌라 바라 요라라
1: 바샤니 디 서서 마자나 따도 부부 약바 고이모
0: 제코 굴 구르구구구구구구구 구르르다 구르르 거불하라 주도 구르르 거무타라 주도 구르르 구다 구다 제베데 아무짜게 조다레
1: 아 구르르다 구르르 라다 피고 마죠 구르르 슈노 카바드라 구르르 구르드 구르드 제네 조데 제고 뻬므나데 조다레 거주 살스투제 피르자레
0: 오 제나 코 거주 살스투제 피자세드 가스고레
1: 에스 제라케 무슈메
0: 오
1: 디샤 나즈 겐보스 샤골테 제테모 그제나네 카르주데 독 소부다 피르제 대가식 그게
0: 무네 베르샤 다체나 나즈 겐보스 수보 종다나에 긴인도디나 나즈 루주슈도 저거 론조 데스나 야오 기제
1: 그다 이데 메스터라
0: 어 다음에 차세
1: 라
0: 축축축축축축 예주 양주 그주 고그주 드릭 내주 세기 키랑주 디구 추비대 주신내지 세세 좋아 윤접지 필러
1: 야오데 水水水水水水水 夏天的事 동태的事 진대시 니的事 미대시 뭐的事 디구 추비리베 뭐的事 샤자문의 윤접 怎么办
0: 아하지 디구 추비리 추매비나 키랑 톱나 알아 여자 윤접 톱비샤
1: 아치고 알아 윤접 접실하마 표그리 저러면서 그들 아랍이가 남들 없어요.
0: 아직 내 고생 시간 잡는데 키랑 문에 숨새대 대하고 시위 쪽으로 와.
1: 이 세우마다.
0: 어.
1: 디샤 개지다 개나갈이야. 쇼리 인파다 치자.
0: 뭐라?
1: 라도 카바다 더도 가서 앞에 있는 신도아.
0: 어.
1: 디나를 쉬었어요. 그래서 로샤.
0: 이게 문에 가라도 돌아치다 매제 미 통치보 되는 거다.
1: 문에 대도아. 나 좀 내버서다 내라버지 큰 애입니다.
0: 다라리. 처박하면 대체나 기부요와 코다시
1: 아 들어봤어야지 기부가는 미주사바 짱 잡아거리
0: 장도 쉬우나 꼬아다 니에벨라야 칸이 쉬우
1: 아 장도 쉬우나 매번 날리자 꼬아나서 두쇼 당성어
0: 다음에 자세 샘릉에 슈미 니세 키랑 쉽세 등이
1: 와다 저런 니에 없음다 기대다나
0: 아 디그리 디그리 세아
1: 레세
0: 보조 전에 추사슈 보면 습내 디대상 체우리
1: 보조 맨날 양식고 보조 맨날 까라슈
0: 까라슈 아이 이제 맞지 대발아 잡듯이 가지고 깔아 주제 좀
1: 하자. 결수 때문에 그리고
0: 아 수지 너무 고절이 최근에 구셔 미마리 있어.
1: 수지 수야 프리 방제리 담배 된 자기로 꼽다셔.
0: 쓰고 땡수 담주 배불라 열고 땡수 구셔 미마라.
1: 아 쓰고 좀 내가 가면서 열고 좀 내가 품다지.
0: 갈 품다지 하고 가죠.
1: 저랑서 야마 꼬도 내 품다지 보다가 나사이.
0: 레제스다. 맞지 미마라 좋아도 되지 내 품다지 이제 야.
1: 아 진짜. 아 쇼샷다.
0: 지그리고 컴주 몇 개 가면 나 보면 나배 돈돈래.
1: 어 컴주 좀 저 보면 더 부부야 아마 칠비.
0: 참도부터 주주이 되나 보고 시아주이
1: 아 보고 참다 시아는 가르니 없다 주이
0: 가르 가르 가르 가르 키라 가르니 없다 주이 키라 다음에 쇼 라툰 주로 와
1: 아차 나 라툰 신자리
0: 哎，这哪敢来呀？你说不打就不是那个。这哪说不打就来了？说不下打就没人。哎，这哪说？呀，这不就这就说不打就那不咋动，说不打就那说不下动。不是这个土里嘛，就我去到江木家，说不说不俺了，就到了就俺了，见到大王俺了，这就那啥啥就，这就买咱不么做？
1: 那，这不是哎？你打就不？
0: 插住了，把人插住的，小住的，就把小说，天天的白白吃吃，小住的人是啥情况？什么人是没水呢？什么活的生意嘛，全部搞了生意，都不是打比麻将吧？小小啊，过了大理的建筑嘛，听不到听你买。小把人是来怎么的？不要看我现在大理的。小把人把人插不的。不到两岁，小一。天天把人接触的，真心把人插住的，真当把人小。

허자나 담세가 나수 달라마 베베마 차노 예사 시 드나다 루수카 저히 조제 시 나수 달라마 베피마 손수 시비 장창가 저와다나 로자가 자케지 루수 이시쇼 고군니 라린 던체 시티 샹세가 루수라다도 루수가 비츠 공토동와 나소 달라마 베피 루초카 존초체 상게 히누도 사주 히누 라린 단누치 소쇼 세바 통치이와나 나소 달라마 베피 루초가 다 쇼용니 페지용와라 고르 이고시 나소 달라마 베피 루초가 루소 통안라 전조 샤구주도 장친도 자케치야 덴베도 간니 나소 달라마 베피 루초 루자니 시베 시초마시 나소 달라마 베피 로초가 류신체 치

나서 달라 마베베 마 다 시초토가 마제리 근데인데 시초다 제지 아메시 타메시 시초나 나서 달라 마베베 어시오 차롱 종사가 고요 침부제도 가데 침부제

0: 중 아버지야 진주쪽이 콘도 여러 와. 대인들 진주쪽보다 파 뜬 차비 혀도 사비고. 아, 사마거다. 아, 미겨. 녀시부. 대라. 다 시작거든이. 니가서라 미겨스. 다 다니다 다 버리세요. 대시. 왜? 아, 다 대소 대처리세요. 딜. 아, 손등 응마거. 아, 드니. 아, 산이거 저기 걸라. 사진도 되지.
1: 다다 제지 심바디나 벼경 룬치 닌치리콘 칸게 손다 로치 린치시 향라 민티 냉지 린치 신지로 가스효
0: 다 데리고 논된 데리고 논라 맞아 담보 해지 뒤쳐 인세디라 아 다 선지바 그 자와 코란 논은 야지 이게 나야도 논라 아 다 양다 사지 아 되네 사지 선지보 데라 니 진주쩨 아 닌주가 먼저 비기니 해서 대소대 땡여 봐서 다 왠장 안조 베게 그 좋아가 쳐들라 아니 여디비 그 양조 다당 사대니 좀 걸라 아 다 미세 자유 용은 놓는 있어 맞대 봐서 와 대인들 다 네 가서 뒤 걸 도지 마 휴지 다 셔 선지 바가 자가 그 용다 아 아니 아 베그 놓는 양조 잔다 맞아 아니 랑고 랑고 상군 고진지 얘기했던 아니 야라 야다다라다라다 그때 지금 노진기 이게 땅 고노그 아 얘기했 나 야대소야 근데 그 놈들 말이 대자는 맞이 시당 체로서 봐 땅 너나 배지 다지던 데 이게 아 내리 문용하기 선다지 자와 자기 코랑 니그 너나 아 대자 싸가 된 거야 말 된대 봐 현자 아 땅 달라 되는 거 최반으로 봐도 취식이 되어서 니를 Tame go to tambora jai tenji jezan ba nani ani duk te chere se dil ta mela de shimba pola de shimba tenji yen ba yen za ani sunda ke zai yong no masa wa ke tene da de na ya mambo chi yu yen ba te so no ani sa bo shin ni tene te yo se ba me ja ta te so pola so mi jin se de la te ni ani ta ta la chere se dil ta nga zon de yang ju ko ri na yan da ani ngo no ko ri na tene na ya mambo chi te zan chi ne nga so sa bo 힘부터반나고지 잘해봤는지 다 대경노는 더 미스를 다 양주고 걸어라 다 키바자 그 예바 만들봤는데 여봐라 공수리 연계 쉬운 여봐라 다 왠장 공바트 키바나지 공바트 제타 예나야 다 이용 코로나 그 취소니라 다 양주고 장가다 양주 강강 예바 그 양주 민선다 아니 양주 그 다 토탕 이셨어 대소 때 때문에 받아 다 니니스리 자 이용 코로나 놀 때문에 받아 니니스리 니스네요 말이 취소는 된대인들아 나서 공대히 반나기 다 양주장 맞은 공도라서 베이가나 야 마버지 다 다해주 선다랑 그 놈들 이제 미비 진세 되나 때니 아 다 로뱅 다트비 그 아니 예마 주부 돼서 그 놈 아니 때 예스리 세네 다 최바장 시바 마도를 다 혀차다 나서 다 힘부터 받아 봐시 된들 다 가스 봐봐 치르는 양주니 이제 걸라 나서 마 아 너디지 해나 싫 양주 쓰야 되지 거래는 간다지래 이제들 진주 그 지서 양심 주비 이게 인자 아니 양주세 양희바데 양샤게 미지기 지설라 진주 진주기 지설라 양샤주비게 얘기해서 달라 양주세 아 던저기다 다니다 봐 다니다 봐 달라 달리히 지왕고노나 다 하장게다 사카도요 지왕고노나 양주고 걸라 다 간제 사카도요 그러세요 다당 산이 양주데 다는 나라 라스다 산의 강아 바마라 톱세 직처에 세딜 양주 그더니 장가도요 다다 산이 양주 되세니 양주 되라 니요 봐. 니 양주 니보데 저래긴도 고 인정이야 시요. 다당 산이 세니 다당 사 그러잖아. 다 양주 니요 봐. 어디에 있어서 양주 그 아 되네 남당 당 아 되네 양주 그 아 이게 소소 고 인정. 되네 스마트 처리 세들 아니 양주 그다 아 여섯듯이 다는 나라 라선다 산의 강아 밤만 도세들 양주 다데 아니 진주 나당 라당 라 어떻게 뭐 그지 쓰리죠 그래스 다는 나라라서 산의 강아 밤을 토우세디로 양주 사대 진주 쭈보고 노네 가담 나담 바담 마 어떻게 뭐 그지 쓰리죠 그래스 어디인들 양주니 진주 강다 강 그지 쓰죠 기피 그 토당 때요 아 사보시네니 제망 놓 수바 대인들 아 양주 그 인자다 아든데 자이 토당 쇼스 되지 봐 가서 좀 봤는데 대인들 다 자이 찬히 야바니 양주 때니 못해 진주찌리 마 용바리 진주찌리 마 용아 연자 아니 진주 강아 다나 바마 알아라 사 진주찌여 바가나니 다다 사테니 쯧된 쳇이 지슬 다 하마 진주 강하여로서

배가나 진주 나의 짓을 진주 어디네 양주 다 토바리 뻔나 캄바 쩐데 송다 캄바 쩐데 송 히비가슬라 바사가다 까라다 짜히지트 나도 이든스 디브데 쩐데 송 히비가슬 쩐 차르니 아니 송마 디가슬 샤와드 니바 니바 인자 아니 바사가다 까라다 짜히지트 니 쩐 히비기 진주 나디기 짓을 양주 다 지자마 다 양주 다 지자들 아니 아 나서 등산 그 아 다 하지 이제 그 토탄한 것이 반이잖아 아 아니 따라기 짓을 다 떼토 이거는 따는 떼떼 해줘 근데 캄바 쩐지 쩐지 세우가 쓸라 아니 그치 사가다 까라다 짜기 짓자 나한테 쩐 대가 쓸라 아 그치 인질 아니 나기 짓을 양주 따도 열니 양주 따도 열무한 거 아니 아니 지그 채때야 아니 쩐지 맞아요 쩐지 쓴 가다 봐라 따다 따라 진지 재우지나 지 쓴 그래서 영화 그 자체 난게 지금 지자 말이야 대체로서는 아니 진주 나기 짓을 양주 따도 비가 앞에 짓 근데 진주 라기 짓을 양주 따도 봤잖아 그 열승다 깨차대 처리잖아. 저 옅차로와. 대가슬라 딘디바인자 바사가다 가야다 자케지 저르기 저르기 비기 진주라트기 지슬라 다 양주 다 톱원다니. 아니 옅선 바사가다 가야다 자케지 저르기 저르기 옅. 와 그 옅대 손. 되니 끝이다 버는 소매 하나 그 옅직다. 사가다 가야다 자케지 저르기 옅. 아 딘디르 끝이 인디라 니기 진주라기 지슬이야. 다다 톱이 원다니. 옅직선. 옅직 맞으니 가다 바다 다르 데 진지 제고 전에 직선 뭔가 직디자 근데 진주 라그 지슬 양주 다 토바데 빼나 축골 차르스 축골 차르스 얘는 축골 때 송다 디가슬라 골 때 송다 비니는 축골 차와 디미디 딘디 바기 샤티들라 아니 진주 라그 지슬 단 나라라선서 라그 지슬 양주 다 토바로와 디니 바사가다 가는 거 라테 이콘스 양주 다티 요비 만다 얘는 축골 직다 벨은 쳔 바인지나 디니 그치인 바인자 사가다 가는 거 라테 이콘스 양대라 이유 라기지 양 다유 원단이 찍자 단 데단 데기 샤와 샤단 칼 치르세디라 아 샤치고 나니 이유 나라라서 용기지 니 니치다 아 그치 어디서라 다 양주 따라도 토비 와라 땅니 아 아니 체 아 데니 조스 데스 소마데 라네다 지데 아 도자다 죽치와나 거지 다 대자는 마저 샤단 강한수 샤치 많이 받는 놈이야 야 미세 그 치르잖아 양주 따라 안도 배셔 놈한테 내요 빼나 끈뜨세야 돼 현대 히비가슬라 근데다 현대 때니가라 양주 다 유럽이 왔다 당니 아니 다시지 또 히비가 라랭 체디제 마톨 진주 나 코나이나 아니 가시지 거니 근데 나기지슬라 다시지 되죠 사서 가봐 당대 나다 나마라라 더선 다시지 되죠 왜냐 니가슬라 근 더세기 비진세냐 아니 양주 다 토비 왔다 근데다 현대 되니 웬 양 무슨 웬 장세기로 웬 장세기로 하나로 원나게 웬 디지스 양주 다 토비 원반에 가야다 장이 장세야 되시기 마도는 네 가서 가티 양주 다 되면 아니 양자기 비전도 그지 웬 양세는 어더니 얘야 다 가서 타바세 타라다 게 타라 되니 조르바세 안 봐야 된다는 줄 라트 긴줄 어더니 같이 가서 소화도 면한데 비가서 지지지 저지 비가서 가야다 자기 저 라트 기 저르 어더니 당아 쫄 당아만 나와 맹아 나와더라 쫄 세는데 사자다 잔으로 또 라다 이쫄 단 내내 기체리 양 미서 기체리 샤치 그 끝이 된들래양 공도 해봐 나기지 양주 다 토비 왕도 당 송구열이 다 대만이 봐 공도 해봐 아 되니 샤치 많이 나요 아 아니 현도 세안자도 아니 끈도 세안자도 아 되니 왼장 세는자도 타르바 세는자도 조르바 세는자도 아 되니 다 된제 그 꼴라 가시 지르 쳐서들 양주 다 되니 저르비크 루소 주여 봐 대인들 다 양 대소 주고로 좀 돌아보지 뒤야 봐이나 아 다 정황은 없으면 이제 다나 나라 라선다 산에 강가 밤마 토스야 그 다 자친데 나 예신이 은행으로 다 여기 봐 자친데 나 예신이 저기 봐 왜 다 들리지 차리오리스 다 대체서들 아니 다 양 주고 걸 야 가서 좀 돌아보시니 희야 받든지 대인들 다 드링 그 혼선들 그 난데데 디세고 뭔가 찬다나 야지 대인들 다 리글 혼선들 조데 선주 봐 그 자 코랑은 뭔가 치즈 라는 거는 니스 마덴 베게 다 양주 다사니지 거라 키바다게 예동담을 간데 여바다 아 아니 양주 다사게 아 드니 아 조선다보데 간데 예바 진주 가게지서 양주 다자와다 진주 가게지서 양주 사자 아 아니 양주 그 니바크 아니 샤치당 아 드니 민거 민장 그 주자 아 대소라 쳇바 아 미세게 드니 그 쳇바 아 드니 떼바 아 대주다 니반다보데 아 아니 양주 대소라 여바 Вот так, ты сюда корни.

0: 워코니 칸키란데 로인 신카 노 무이 드린 제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1: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요아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드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데 낭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 송야레 진가 마히 초도드노 무기 송그 냐뷰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아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배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통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미 배운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배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디 전화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배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아사미. 전가세 미소지. 나 단어 된다 희여 실을 진도게.
1: 시근 된다. 체크는 돌이.
0: 어. 너는 저전래래. 나도 답은 거변 가게. 그건 니마 조산 전에. 손이 죽게 된 가게 되시게.
1: 아. 아, 근데 손이 제가 실을

0: 다바 맞잖아리게.
1: 참아 거지셔자. 셔사잖아도.
0: 메시한다. 제대. 아사미도 좀뱅 유라니. 메지타리야.
1: 저자고. 왜? 버실로?
0: 노르티.
1: 어, 나지다 산저.
2: 젠다 레슨스레. 개개. 메 코저도 멍에게 메 자즈레.
0: 그만이 말아. 네 좀 잡고 있었다. 가시 답에 자자마제네. 메 코아이나. 라위노네 실람바그리야. 이나오. 메디 실로제 다리쇼네 노는 방사.
1: 개개로. 왜니 말아. 지도. 네 가정게 메 자마르도.
0: 네 가정게.
2: 코카나이데.
1: 코파치 정신다지 군어여.
2: 치겐데 먹고 제제 치겐데 뉴스 지고 니야코 세바코 가게
1: 너
0: 이거 봐 너
3: 아키 가서 가서 야노 야노도 모르로 미치네 최세사 되죠 다른 일도네
0: 최최대 거 순간 세네데
3: 춘도 고스 자세네 유네 손에 거 매자즈레 니마도 모르로 니제 미치네 세사
0: 최최 녀가 신도네 니 유네 손에 거 지라 매자즈레 노송 얘니 초년도 전에 맞대도
3: 최가도 초년도 전에 대지리데 지라 최세 송세 무슬레 최지 너무 초조세 강에 동네 유네 손에 그 매저산 조기세 년태나 팀도 최 무슬로 너무 동 총배 뉴로니까 매치주네 세차르랴
0: 총배 뉴로도 아사미니까 해차리
3: 니까 해차리 저소마도 달래 말이야
0: 제메쇼 최가나 대덕해 년도 소 매저세리
3: 니니 좀보세요 최가마 매저세리야 털이네 너나 주유나 내 최를 세상이 단조바 쥐소마도 탈래 말이야
0: 그래 쥐가 세든 티지에 나 내 쥐 먹어

0: 가종. 근데 쥐 몇 살에?
1: 쥐, 니 몇 살에? 최사 여대 쥐리.
0: 근데 가사 여나, 매긴도 그때 배쥐나, 쥐를 능세 동지동. 근데 배쥐나, 가수 다바 매일 써내. 가수 핀수 세리 시쥐리. 소매 뛰동. 매샹데, 깨발에 더 열려림. 가수 다바 소매, 깨발에 더 열림. 니도 좀 마치소 여마리. 가시, 룬도 채송나. 되는 룬에 매긴도 채 니로림. 다 소매 용다 지동. 가수께 룬도데 사바 쥐즈링게. 매긴지 가수께 룰라 지레이림. 디 깨발에 마치에. 근데, 롱후지 살을 룸에 터치림.
2: 존생게.
0: 나도 가정을 가모 캔레림. 가정 로마 마레. 가정. 쥐갈 헤도. 로마 놈아 쓰레.
1: 시계 체비 좀 봐도. 예스여레. 켄도 공아 총소 잡으네. 총노 메다여레 리마도. 총포르 공도 터진가 간다스 들으려.
0: 댄다사 보 히타심. 나 손 줘.
2: 제 손만 줘.
3: 过去。
4: 干嘛？
3: 估计 过去。 过去。
4: 过去子。
3: 过去。 过去子。
4: 过去。
3: 过去。
0: 이마 최선 대용 제리티 땡겐보라 최지보야 천배숑은 실을 비우고도 나조 땡도요 천배숑 그용질레리
1: 그노고 유네총대권을 매저오드리 무슨을 누르도 초배뉴로니 매치대 혀자리 다 나조 깨쨔네 힘보나 자갈레기 그만 조지 로구세로
0: 맨데 그 자세에리 인지마리 kyunnda du zu me ba xie dian ji le
2: gan bo qie bo ya de xiao song xie nian ha gong yi na yong pon de da da mu xi ma za ren men ge mu san ke ge xiong ku ji le
0: qie zo song ne jia go do ra se zong me go jiao ho ba ni ma la ku ngin bo nong le pei ne niu ju
5: la so
0: ni ma qie zo nong le ku ne niu qie zo pa xiao le song a zo zo
5: la so

0: 고요
1: 두번아바조 소야라 친듭네 딘드 치게다 치위 년도 추바시리 소야라 친듭 지동위 내지 춘용 딘드 베제 준지 부모몽베 나비 수유당 인제 주도 저여 라버트 소야라 친듭 지동위 레용지 지제리 베메레제 여감실로당 니든 시구수 공몽저비 지우군제 아주제 미도 더지여 마저당 잔저터비 레지 디다나 Dure Punja Jian Dudong Tuyala Dingdu Kavi Junja Gender Jun Sanja Dongling Yao Xie Lavashi de Juyu Shanla Sindhu Lingina Soya La Tsindabja Dongwe Ninja Dimpe Lejishe Tolhulungong Sindhu